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솔까이야니
1: 사칵
2: 슬라도와 슬로 그루비 에스카우 슬로
1: 에스 위캔
2: 슬로와 슬로 그루비 에스카우 슬로
1: 에스 위캔
2: 슬로와 솔까이야니
1: 사칵
2: 슬라도와 데사이 디시네 이리
1: 호리
2: 도마니 나 그러와 오이 마이 에스